0: 에이, 여 폴리스 스테이션은 여태로 가라야나 마투 사람 아반 대라 남겨 반 들어
1: 덥단 아두 아두
0: 대구 덥단 아두 덥단
1: 덥단
0: 여러 번 듣셨다 반 아 자자자